엄마 부러 포비아나 뜻하며 애가 되는 와도니 엄마 부러 쓰지 찾으며 포비아마 와디아요 메나와시아 어쩐다 내 프렌드 사냥 구자 내 프렌드 사냥 바이마 투빈이